0: 까토라니죠.
1: 까토라니 왜 까토라나.
2: 어.
1: 어, 시장님 있다. 버리로 있다니 가. 그거 뭐 나는 뭐 밖에 왜 뭐 먹고 갔다. 뭐야 까만 샴딩 그 봐. 까비야 파티 빈 사고 무슨 아 뭐 뭐 파니 뭐 그렇게 있었고 마. 빈 뭐 그래 가지고 마.
2: 어.
1: 아살라니 가.
2: 어.
1: 억저라니다.
2: 아 아 뭐 파토 뭐나 뭐만의 키비 클라마스터라.
1: 기수고
2: 마.
1: 기수고 마.
2: 아.
1: 응, 그 무판 뭐 계시고 마, 뭐 그래가지고 마.
0: 그래가지고 마는 파르카타.
1: 뭐 그래가지고 나가 비닝남라. 그래가지고 마. 그냥 부르부 카류자 갖다 보노. 무슨 카류야, 동남아.
2: 사부자리
1: 안 되면 능리야.
2: 동남아.
1: 어라카이 기사 목도리 말랑 밀리. 응자가 한다. 응. 응, 그냥. 에이 버리마 버리마. 능 땀서 어서 하이 거자.
2: 이만거나 사자가 봐.
1: 애만가 뭐 목들이 말라.
0: 설리다.
1: 따모 맹따모 목탕. 뭐노 부르부.
2: 애만 목탕 한영도 하다 미나.
1: 에 암딩도 하다. 가난이냐 나서 말.
2: 아또 사디
1: 말도. 그러니까 이거 뭐 뭐나 컴대야 뭐 가난디도.
0: 사정나나.
1: 그러니까 다가 다가 그냥 아니 무사 너 악마 가이동어세 어비니 꼭 한번 사고 갔다 무방 필라냐라 악마 가오. 뭐뭐 악마 박사는 어딘가 샤바와 아니 부산어 악마 아딘는 바와 아니 부산어 그 뭐 콕도 못가 비니 부산어 가 하나 가입해야 이거 비니 부산어 박사가 마부야 아니 부산어 뭐로 만하니 아니 부산어로 두고 입하여 흔히 착각한다 그러니까 니네 사 사춘분들을 때려놓디 알아서 넣어라 이슈글로 버리던 거 아이 서다이버 버리던 거 부막해 부막는 포댕 포댕 포댕 포댕 포댕 야 아 뭐가이 까부이 타는 탄거 타는 탄거 타는 탄거 그래서 다 주문으로 때려 넣어 서고 있고
2: 어라카이
1: 그러니까요 저기야 저기 거는 살라
0: 사부 이명 파이 사부이자 하면 하나
1: 들로 담아 사바야 갔다 아바이 먹고 염을 타고 염을 부르고 사바겠다.
0: 뭐 아버지가 탄 갔다나.
1: 예, 뭐 못해 야 이나라 아버지라까이 아이시고로 에베는 있는 상가에 응고 있는 상황 시골로나 능신이나 나가나 오늘 행복
2: 아시
0: 오나나 오때면서 사람 해가 투리야 니 무슨 랑가 빈타사
1: 아버님을 어긴다는 뭐 이거 빈이 뭐 사랑스 그만 보야 뭐하러 말고 투면 사갔다 아버는 도로 뭐마도로 가지 못해 아니 뭐 사는 보다라 가이 빈이 뭐 사나나 가입해요 이거 빈이 뭐 사방스 그만 보야 아니 뭐 사는 방달랑 나 빈이 뭐 사는 보나 걸랑 나야 난 예수 약간 번호 무한파 가랑탕 강부탄 김능이 땅 관전는 거나 아 따고 쓰기한 거나만 하나지 못하야 아이 들어가 올까이 어머 또 니네는 사 봐봐 마서랑 우리 먹겠다 이 마서라 미니 부산어 보다보 신이나 난거 저도는 사서로 또 봐지 그러니까요 팔레 백이 다서라라고 마서는 거 부산 신이나 그뭐뭐 파기야 뭐 파기야 뭐 엑소델 소파는 하나 볼래 이수골로 봐.
0: 보내럭스니까.
1: 보내날스니까. 이거 안양스라.
2: 또 신이 좀 갔다.
1: 그만. 라지쿠마 이거 안양스라.
2: 어디로 가면 살짝 갔다.
1: 살짝 가. 라지쿠마. 안양스라 라지쿠마. 로디. 그냥 앞뒤 시작해 뭘 보면은 신이기야 불사.
0: 아.
1: 그래. 그다 것도 뭐 미니 보마도 보마 보하도 거 성인이 아니잖아. 하나 앞으로 뭐 마서로 돌돌 가야 니니 사서로 돌돌 가다 무마바이 말해 나네. 그러니까 엄마 내아슬라니 어디로다만 부살라는 니 반다. 엄마 능가니 아마야 흠라사 당거 앙르 바타 앙르 마타 뭔데 시달 사파이 뭐든 배야 사파이 바세 정과 한다.
2: 응세 정사 보세.
1: 응세 정과 이게 능바야 보마 아니 마 파자 흠라사 흠리 뭔데 버리 나이가라 그라이 샤피고 있어 버거는. 아니 녹시들랑 당대가 한다. 그러니까 번호부터 이빨 가야 번호부터 이빨 가야 한다. 마스터로 그 물이 돈사.
2: 아본다.
1: 뭐부터 양 나라 뭐부터 양 나라. 그러니까 양 하공동 뜻들 니네는 사하가 아북세벌 하디 니네 사들 묵고가 하보이야나.
0: 아.
1: 미네 그 세벌 하고 있더라. 사하바인다.
2: 묵고가.
1: 묵고가. 그 니네 뭐 세벌 하디 니네 낭파이네 미네 뭐 살아봐 하바인게다. 에이 아프리카 마스터로 가다. 어머 사켓 부산아나 너 바이게 부이 부산은 콩도 없어 무슨 비를 많은 동안 무마
0: 아본데
1: 너 무파 그리 생각나 봐 너는 마 바보 흔히 좀 파게 나블래 마서로 부산들 연락해 비니 어 사켓 부산 비니 아게 다 너 뭐로 동의해서 버리마 아 마서로 바보 사랑 뭐로 동의 너 응고 타니 거리야 장가 하다요